0: Rizim mikmar yimbur, lanyana da manpilirim godnab namdalirim chi kuzudur, desh uzlirima jese chimbo shiwa lasi zi nangu, chujuk chimbo turgu tingzin gyurme rimbu chi si, muanjit ga gyurya deshe nangu, tang sanme chikmar mutu yasa nasa.
1: Patsu uji chunju chimbo nanga sungu tunda baji, rong se chik du gyuni ne, ye na shu sungu do cichi gangbu, Kau imishinde bire bire chiga yang tsiji kar nye du yunda u tsiji na gyeti me nye shu yu mingsi daya wala no yina u tsiji nang chiga yang rangsi bri bri ka no yina bri bri maka no yina shenma nangsi bri nye wala no yina ut nang chiga peche nangan yi tor suru ke yu gi du yun kor yu begla uten la si no yina ut nang zuta uten ya ya chiga lupchong ya te wu yina bire bire chiga klo ya terji manu jizan temudere yim 우동도 또는 심진 강부셔 편도 넘버다 봐도 야대주 공부셔야 당하는 말듯이 준대지 나다지 말도 수준 다 준주 좀 참지 당하다다 시신이 레우 강원소고 넘버 다 나 시송도 야야 준주 좀 뭐지 제법 계속 좀 쉬워라 쉬워라니 어제 상스크리트가 샨디 대와 또 맹나 인지미지 가능 야고스 게데미 쉬워라 로주 나네 쉬처럼 전소 근절아 유토와 수수이나 시벌라비나 인주다다 영당아 두친 예주니에 되놈 두친 예주 아전다 일로라가 네고르 팹근 일바 팹뇽원라 노이나 아 오랑가 바트니 저한테 메오래라 어머 두친 예주 다보 존재가 개면 메오래라 다 두친 예주 개부 두친 티티티티티 싸고나올라이나 우드난 카노야나 넘버다바 오래 두친 예주 네고르 팹부이나 양치 두친 계주 지금 만어야야 변주 주변 여름 체세 다 나오죠 세당 붙지 놓은 것도 여름 체세 소도 서버 나오지 자가 날랜다 번지다 지구로 찍네스 어려라 변주 주변이 용다 티슈 간난다 님에 다 변주 주변 내가 계속 쉬벌라 못 내가 놀아 이부 다시 번지다 나 탄강 것도 어떤 제가 타버리지 않았어요 인장도 막은 점다 수수 이 노래 강보 탄강가 빌리빌리라 브리닝 원놈신데 어떤 캐벌라데 뭐놈벌 옛나 클래스티가 되시도 쉬소 김신 티시냐나 나 이직 되가 대중어도 빠르라 캐머라라 어떤 뭐놈에 오래라 배나 선이 좀네 데 구속 시레지 그든데 놀로냐나 지금 배신 내가다 요르데 말 브리닝 원놈에 산지게 제 노동어도 노 샹 오동어도 노니 센상 뭐 숨주 자니냐 올라 배제 상부 기준이나 산지 좀네 데 배나 류 연된 저 오래라 아르미 샨마야고 이나 수에카에 가에 노로 모든 말티시 강 보페체가 야니고 넘신데 마르 브리브로 롱바랑 랑기 브리당 가에는 오동어도 쇼게도 다 보드가 네발카 마리아 케부 보드 나즈 산지 좀데 데 브리브 알람 수에데 다 자바니 임보르 제미나스 브리브 알람 제메오다 브리드메 오레나 이직다 롱바티 익스에스 우 미스 케벌라 세간 모노브르 시냐나 미강부샤 산지 좀데네 녀불 항우도 데메노야야 랑기 민우도티 제대로이나 샘샤 하는데 타니슈 레주 케버노메 오래라 이직세 브리주도 나지 오데 따라 도지된가 최대 부드가 지 산지 좀데네 군다 제 노체 직당 샤당가 산지 좀데네 공부 좋아야 또 덤리 카르디 슈크제 에이티세 에이티마테마도 말하고야야 지 에이션 리브르다 산지 좀 낸데 저 웃고 지시는 야월에 고지 시는 에이치서 웃다 산지 좀 낸데 빌리데네 이게 에이스 까나고냐 오든 로줄라 넘버다 다 디시노고 딱지야야 리서치야나 오든 할람 거 임신데 개발만으로야야 다 된다가 나를 감고 쓰면가다 오든 오더데 노숨 공부 시수이나 랑스 진로 탑줍니다 다다나 람름내가 슈송어도야야 람내야 이즉 차춘별라 야차로 슈지 랑 sim ke debanya oje tang yi na sim ge debanya oje zang ma de no yi na je ge shu ju gun de shi ke bo ti ren mo nan bo ore la ge zhen ne re sim zhe zhe ji bru la ko zhe ji ma ka bia wo la xin zhe ji ju su la ge ding de no yi ne ke bo ti ren mo nan bo yi jing se wo zhe du jin ge de ke bo me de na ge de mo da ya yi dam ka chu jiang song ma yi ding rang cha zhen su su no na ha le mo xin su yi na 야란시 개발도 놈다. 근데 이담티 고미야도 이나 이담 가든데 놀어 오디양 당시 창생가 때야. 근데 전배양시 레디토스고

세세 오든데 처마셔 오든 전장이 나 오든데 저거리 나 오든데 냐올라 오나셔 도나야야 랑세월라 간노이나 개발 넘버야 오래 고미야 버페나 처망어도도 돈도이나 두준 아로 엄제 좀만이 된부 전장주 고모스메 양 전장 안 바거든데 놀로 개노이나 오츠 개발된 노임불 양 세둘라야도이나 저거리야 이메 오래라 저거도 세둘라야도이나 양 저거리 체크에 놀로 오든 고모시 어디 야대원이나 당시 개발 놈다. 나더니 슈고 소지 김선생이나 배가 반드다 나서지 나다가 빈드는 탕가가 브리주다. 소릭 바니 드네 진이고 되는. 이제 내가 소릭 바니고 이나 빈딩이 유나 탕가 브리단 오라. 오나 강보. 이제 그 저 시간 남은 놀로냐나. 민어도 데 브리니고 이나. 팀한테 미랑 어도 데 브리니고 이나. 양 구셉 어디서 대바 구셉 어디 나 딱다든 말기념 양 고요게 유라. 이든데 냥아 넘네 이직세 하는데다 랑어도데야 브리고스 좀선 어디입니다 근데다 강보 브리고스지 좀선지 어디야 다 어디냐 다다 벤도 죽느냐고 전냥아 제스 좀 시발라 다 제스 좀 시발라 총매지 대신 올 고지랏 소라스트라냐고 사자가 고통 아 이직 소지 비나 제세 제세냐나 프린스 오레라 라지쿠마리아 아 슝제 이직다 추가 그 유기야 저가 그 유야부터 벵갈 예측의 요든 로 유여트는 감부쇼 모소야 또 저지 날렌다가 페 날렌다가 페비야 피나냠라 곰 냠라나 냥아라 대소야 버려라 미나세 테부 시칸 마간 근오도데 나슈송오도 이제 날렌다 타바션 마나세 저스 좀 쉬벌라셔 맹토부 부수고니 버려라 부수고니 맹토단시 김젠라 법제사 유임부 이직 말 싱호솔레 자난 통조임불 이직 양게조임불 오래라 이직 내가 숨마도 내가 셔마 시간만오 어딘 데셔 부수고오니 산스크리트 책임에 부수고 본인나 덮제사유 수니나 통조 이직 고니하고이나 니해수조 양면에 양게조 어딘 데 결론 부수고오니 맹덕옵니다 다 즉 날렌다가 세베 진행하가 소중 다바나 소중에 죽 뒤집는 놈불 소중 니제 tapa titi se mara sungju yungu do nangyu, orela. Titi titi shi inayago ina, nukul inasari inaya, nanti inaya, mi titi titi tiya, koraya ondam takambu sha. Iji yungju duze chiga ta piri tuyo tiya ya. Ta deshi na, siya nengar umma, kiasi chima busugu, bisha, ta chusha tkosu ni, bi lopchong tirang yaman, ore, kishi na nye sudur udindi ya, chaya ya ya birbasi, kiasi chima shiwala sa udi ya juya. तो कैसे चुम्ब शिवाला जी तो उतन दूसरे का ओम बोल ठीजे बोल ठी थोबो थोबो दे चुनी है और ला कैसे चुम्ब शिवाला यार ब्रेड में दे जो उतन ठी देशन तो ये ने जो ट्रिपल ओं दो देशों है कैसे चुम्ब शिवाला छोटी चीज़ पेव तो कांबो का मार शुभुल तो छो का दिन दुको सुलो ने शुभुल Kini tui mnyo chui sarpa sarnyang di gosu ni shusumnida. Da yikse da chunju chuma mara nangbar nada jera wad nime. Mwen che ma chungwa yang dirju me nye nada chapter wad nang ar ome ure wad ngoto ya. Da chik na shat mnyo wu chui terang mnambur nye. Yikse da shuti tiga su ya chunju chuma kambu mara nang lo ju imburda. Nang ya chik da shubu shubu chie liu keba liu guba wadin nambur yik namka ga purga ya. Namkaga ngada ngada ngada ngada purga ya, purga purga machu sungu sungu sungu pep. Da ozo sugun gilongba nang bakti dachongba, zutu nume. Zutu nukun nang zi kesa chumbu shiwa la shukji deya, biriya purya kuyumda. Purya jikse zutu munu na ozo lusumda. Da ijikse junju chumbu bina shungsha, pechaji tsik kono lo, sholoka tanga kono lo, ijik toga bakti sinye na halam mangshu, halam nyongshu udindi rakusu je, jumzen sinye na, tamatama je na, Kiasi chumbo shiwala namkaga yara pepo me urela. Ijikse yim nyeda logyo udende yim. Ta tundaga zoje si nyena, kiasi chumbo shiwala nye wajwe durab nisket udende mati yim. Durab nisket urela. Ta ijik shubo che dadadak tangar nalantaga keba, pendub chukdun, gangbo se da beja shungchen hale gusu da umo yim bulka jib. Zama nom shinde simka shorjang penju gu da beja, chunju chumbo udode dadadak. Muno murda chunju chumbo. Timati, ada pelbagai jenis jik kebanasai baca hasil khusus semu cikyo, udah nomshende semuka baju tama cunju cumule takshu de munam berdadadak. Ijik se cunju cumuje jaga na ini cebanya nada baca mal explanation ya ya preview jaga se yor yor kita preview number, apa itu kaya nade cebanya lah.

없었네. 그동안도 디디디디 삼모통이나 간부 미션마시대야 온놈다. 이시세 산지 좁는데 비난세 산지샤 초보 피줄에 말 미티샤 라로 야고이나 내가 담바 임쇼니 다 브레브레가 다 미난샤 잔주 심토 라로데 야데오이나 옷 피해마셔 놈 예셔도 놈에 오래라 이직세 밀라 라나 아케불 밀라 수요라 심젠라 시통이나 삼로 통오스니오 대다 미기 심젠 따나양 소리 말 통보니오 대다 니라 떼네 다 니는 안 하셔오래 옷 강보셔 떼니야 나나 시숑얼로니는 산지 니도 주르셔 슈부치 안다 산지 저 고방 톱주지 미리야 떼네 산지 고방 톱고스니 이제 시야오스로니는 장신 잠베출기다니 장신이나 장부시 삼나 통나 그러던 불 양식 요즘 문어야야 지금 어레 시동지 동어마도 어디를 다가 샤다 문어니요 잠비술 기다니나 강부시 잠 샘과 닌지 전부 검이야 이제 강부시 되고 숨냐 딱바로 문신 지 라왕 님부인의 라왕이 연대신단 편동시 동해월로 계신 중스냐 다 심진이 오지 않아 우동어도 전부야야 우동어도 쓰니다 잠베그 쌤곰 오동어도 대단 좀신지 쓸로냐나 개원냐고 지 딱벌냐나 근신에 오래 뒤 딱도 내주면 오래라 개원냐고 지 근신에 무투 양아르셔라고 쓰이나 레주지 쌤쟁은 샤대내라도 없냐 맨줄라 배나 다다나 슈송어도 차티 표수이나 개바티 쌤스 삼마마통아이나 차티 표사로 슈지 랑스 표매되고이나 샤르마나샤 차표우드 동아이나 우치샤 제수연한테 야고이나 양 개바티 다 차피근 다운 로마네 고멘들로 다 강부샤 지수이라야야 다랑 뒤즈 잡섭야야 내가나 우든 양 콜로코 딱다모노 케마 차바모노 시시 레이메 우든데 삼로다 랑 차피 메데오이나 셴만 차피근 노라니메 오래라 셴마 차피근 나서 지수이나 고모숨 용다 그래 셴마 차피근 나서 지수이나 공부이나 다 차제 메나서 나는 슈즈 랭아 그로 숨로네 고즈드네 다방가 오래 브레브레 다 슈즈 숨로네 제수 예나지 야에 속이나 높센다 개와지 모두 영원입니다 개와지 균 균매체도 야 생호도 철람마가 오야야 균 투영원입니다 이식스 옷나 강부라고 소지 미션막 던다라도 오래라 다 미션만 나서 샤피군 문호이나 제수 예나 야규랑만매 이식스 샤막 던다야 야도 온도 미온다 개와 냐고지 모두 영원주 다 개원이 오지 우든데 모투요 티 원불 원고수지 랑스 삼로가야 통어수로니나 문신기 라와니나 문신니나 삼로주 시템쟁이 돕다 지다 그 삼로 통하면 누야야 삼로 슉 신부도 통하야 삼로 시템대 통하야 이제 구롱 오도 대하는 네번 오도 대 텐슈도 야야 구롱지 삼로 통어수니 문신기 라와 암소래 네 이제 빼나 구롱 가야 게트미 맨 거르데 다다나나다 지다 요르슈 서로 메워라 콜롱지 전주 쌤 고소 인지 고소 셋만나서 편도에 요구된데 콜롱 노이나 르북토 하람디 견라 라소이네 우케와가 그도미 페나 페제가르 암지나서 도르나서 니드메 오레라 도르나서 브레브레가 잡지가 다 페네서 버라 비야 오레라 아라 아라 녀고슬라 라도메 오레라 신데 두준지 비주지 콜롱지 시임냐나 이나서 편도에 요구다다이메 편도 예주거든다 리부시 하나면 나들어서 이제 주는 없냐 오래라 일찍 다다나 슈송어도 랑샤 두준 라가 카프루드 주고이나 차차차 그냥 어떤 나자 하실 것은 이냐 오래 이는 만강가 그야.

0: 랑 계속 쉬지 스스로랑 성적 약 조국 레슨스 반응 미육 탁재 나고 니즈니 FIFA 월컵 쯤은 된들 신도가 대시 아메리카 계급과 산타 클라라 쯤은 당아 그룹 지에가 알제리아 시골 네이닝 킥 브레이커 실버도 니즈니 FIH 프로 리그 호키 쯤은 된들 신도가 대시 제만나다치 갸글닝 버그시던 제갑닉베가 신주김불 랭이나 우디과 대식니수 제텐쇼 슈수바난도스 랭이나다 우즈크슈치 킹메군박 움제 나완친네시 크리스토노 라마상디 초가 단업 주제 그로치 시던데리마 삼매직말 무디야사나사
1: Yeah.

Medium web 기사를 기재하는 글이 미디어 제팅 큐브리치니스가 리디오나실 우슬리름소 용진간도 시동불 현지성만의 특추지 그러는 걸마 클리마들 현지다 시간들 음식고자들 현지나 어제듯이 답나 만들림 답과 세미직 말 김일공박 운제 마운트니스 익스터노 은사대 초가 모티브에서 나서